내가 라이드 학대리 로잉 여러 바라칼라이마 이랄 칼렐리 오늘 원영으로 가라 이와 깜부지기 바하카 발랑하라 마와이르나 월아팔미르나 오늘 왕아 골리노랭